이들 만나 랍세바 진이 된그 치신세시 니기 두갈 레방지 간다 시베 쩌랄 마리멘동 동해 기셀 구조 불라 구제 달세 옐라 죽주 양배의 수 구조 제도 리몬미로 얘기 자로 전세지 마리 노세 동해 누구 진이 쩐제 레리남 잠시 시행성 주기권을 루청해